아스레야인가? 아스레야. 이게 다음이야? 이게 다음이야? 그 세우디겐데 기우스토기 아이스카야? 구르나는크디카야? 아니 구르나는크디카야? 아프나 가르스토디기야? 아니 스카야? 제가 보이니 오다 구르나는크디카야?